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금물 험보시언네멍 영강 정강 경어형 영업센 고라주난 고결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쓱들이시는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저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못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 긁은디

What's my role in this society? All this 20 bucking 안쪽이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공부도 별로 안 하지 irony I see myself through the eyes of me 사람